믹스에 가서 히말라야 초고 농만 나셔 양 다 로젠 야보니죠 운나서 내가 할라 망슈님이 오래라 이제서 운나 내가 말아요 팬도 넘네 공부시에 되어있나 양지 랑기 냠렌네가 다다나 슈송어도 수르 통주라 오래라 수르 제 레레버테 넘네다 수르 통메되어있네 녹화 상수열로 우동어도 상표멸라 님에데 알가무시에 프리울라 이제서 상 방배라 임벌 상라디 이직세지 신여고소르다 상내 아보듀 참아르와다 잠바 이제제 마르라 하람데 야야 이직 심내가 삼로지 초가 카가 마르 오래라 카가 마르 초가지 순간나 넘버 다와 이메 옷 순마가 너이네 심내가 삼로지 디산나샤 수루 통도 녀서모 통고소 녀옴다 상지 꼭 하람 피서 녀고소무지 내가 니다만음 꼭 비나 성범 녀지만 알으셔 오래 성범 녀지가 니나 그러더모 초지 Yun Shadow in a choji, Nubka to Mosmi, Uden the Shadene, Shed the Choji, Kevala no in the Magan. Da Odiawina, Tisanasha. Udna Tada, never yet a man, Chishu, Lumunome, Berlumunum, Bergam.

우동아도 상표면라 님에데 알강고셔 브루라 이직세지 상 방별라 임벌 상라디 이직세지 신여고소로다 상내 아보듀 참마르와다 잠바 이제제 말라 하람데 야야 이직 심내가 삼로지 초가 카가 말 원래라 카가 말 초가지 순간나 넘버 다와 임에 옷 순마가노 이네 심내가 삼로지 디산나샤 수루 통도 녀서노 통고소 녀온다 상제 고 하는 피선이 웃으면 내가 니다만은 꼭 비나 성범 얘기 말하셔 원래 성범 얘기가 니나 그래도 뭐 초지 두윤 샤도이나 초지 누가 되는 것은요 어떤데 샤도네 신의 초지 개발라 노이나 막아 다 어디하고 있나 디사당샤 어디나 다다 내가 얘기한 망 치슈 류무놈에 별류무놈 별강부 디사 디제 롱주야 나 덥정어도야 소근님이 이층 피셔 덥지피나 진바 진배님 랭가가요 yang rang shen neba mabab yu buden la nom ni yang chue nyam le la hanam ya tegen torma la thong kanden la no yina torma jia za torma chimba ting sha thong ya utna ya me de yu kou la sikam mo nombur ting sha na torma ti ya ore la yik torma bro bro thangka ya yik torma ti ti bi ting sha ti ti ti thong ya ore ting sha je ting ting ting ye bu na je yi da la na tsur sho nye ka mu she kye tong yik wong sa ru shu je biri sha dom che nang bi uden ya go yina 양 진보가 그래도 미리 얘네 직다 덥지 마타보 오래 랑셔 고수지 마타보야 거우야 도리안 소리안 수불 나를 브레지 롱다 차수고지 프레디야 이제 랑셔 견해 이제 우든더래도 이직세 전주 쌤 고무이나 우드나 강부스 네버 네버 미숙니나 나라지 네버 방언 좀니 네버 이제 라솔라이네 네버 세 랑셔 거우 요든 통매대 좀니 직다셔도면 우드 배제내가 랑님이 오래라 이 춘나 다기 류 니가 동해 주인데스 대선 다기 루촌나 간식라 네트워크스다 대촌이나 천자 미티세 카르방어도 야메나 딩어도 되세 올해 시로디아 라셔 네바게오 이네 라셔 수주터리아오 시야오 이네 라셔 네바에 주 라가노 천자 되노메 라가노 천자티 이지 라가 천자 송은 미티 나가 내노메 비리 내가 티입니다 올해 천자세 라셔 네바게오 이지 천자 라가 송은 미네노메 미네가 Penang semnenga kondro shiwa nomne. Kondro se order biya, chik birne se rangshu neva kya omne. Dii chundang, chundja, daagi luwini na nganang lubuchi. Da chundja se lubuchi sha kyo niya omne. Niga dungan yuende nida. Biga chundje inang sha, chik chundnu niya inang sha neva rasu chi, ti inang kyo niya omne. Kyo nga kaya lo nina inang lubu. Penang sha, chundna halam ti nazo ina, naira yu, udende lubu di inang se longsu gu nomne nyo. Inang lubu, dungang lubu, utmoto mno ya ya, janju sembane sanjig lubu ngoto de no yina, tsunko nui nesika maya yumye. Ijikse, ti inang gyunim shuanya gomda. Ti tsundang dagi lubu, ngar lubu nega, niga dungang gyunida, nega dungang reju gyunimnya gomda. Ti tsundang dagi lubu chungna kanshila ne chowarchi ista. Susha khonsi gosola nye gomda. Lubu binang gyuntini, orela. Lubu binang gyuntini, tsunja ne ijik, rangsha neba yegan minshi gyuntini. Ta, rang rang lubu sha khonsi gosuwa yamana big laga no chunja sha khonsi gosuwa big laga khonsi gosuwa miji sha khonsi gosuwa su sha khonsi yulu khonsi yulu khonsi yulu zikang mamme nyomda udungoda samlatonga titi ya dakje ya guyina tirang dunyu munongoda dene nyomda shuwa mi sutawa nyeda shuwa mi sutawa rigdo misu dungen jins sedong dagi lusuna dela nyoba sulatoda tirang imda shuwa nyena pakne Lubushe naza, zene la neme skin disease ore la Chik paane tukja la shong iji ngari lubukibu muno Gashi na utungoto regoso utungoto shongayi nanya gomda Shuwa mi sukta wa regdo misu regne na Ta utungoto scratch yago uden yago ina Chik lubushe tsua kibu muno ore naza uden de regyu Ta hansha naza utungoto de noyi nanya gomda Ta su sha khonsi gosu la da Naza sha khonsi gosu wa rang lubu sha khonsi gosu wa su sha khonsi gosu lo samma tong anya gomda naza ji gaya rasu lo nye na o rang lubu sha gyun no me na lubu binang takta de no yi na naza ji mara yume ore la ta naza rasaro shuk ji ta lubu ne lubu sha no naza ne yi sha samma tong yi na naza sha khonsi ne pendomunum lubu sha khonsi ne pendomunum rang sha naza si rang sha gowu tong ju ji ne nyung shu ma ga yi yume da samma lo ka den de tong yi ne na si khonsi gu yi ne 이직세 다우 내가 쇼 코미즈 우야야 이직 랑 르부 규님 니 삼로 통하냐 옴 오 삼로 통하이나 이직 랑 쇼 코 모노 쇼 님네 세던 다기 르스나 델라 네버 술라 토니

모도디 비 그스런다 비게 킬로미터 빌리랑 그스람시 랑셈내가 비 다데니고는다 다비 독자데 야오셔 티디 야오셔 네네 야오셔니 비지 비나 저 문어야 그스람 비나 토르게 덥젤라세 고물라데 실라야데 네치네 오레 랑셈제 다돔미지버 소야 비랑 삼노톤 소야 오레라 비셈 피사숑메데오야 삼노톤 랑셈제 부문어숑부 또 콘두니 요치 경모도 계산문어 예고지던다 어디입니다 콘도 삼에 미치 기부 야 덥제사 연소네요. 랑지 어서 기부문어 어레 덥제나 프로문어 정야 우동어도 소리다. 어나 강부 삼로 인장 통화이나 공지균이고지 변도문어 어도 수셔 공지고 소로니. 다 신제시 냐위 숨만나 레기추수 임냐 오정하르나 마디요 러처럼 해오래 답시 모소야. 랑게 레기 대기와 강실한 네트워크자스. 다게 레기 꿀제네냐다. 다게 레기 꿀제네 다라 뉴제 남 중데스 데네 셈제냐도나 다게다다 말아감냐나 지즈멜러 남터냐다다나 시신르 내가 대슈수 더분내가 고메야 소부 더분내가 고메야다 즉금 지즈멜러 고페나 주번냠내야 소부 이직다 뉴진 나오야 뉴진 뉴진냐나다 네버 통에는 알았다 사다 십다이 모르나 가보야다 고메야 주가 디스터비야 브르서레라 남초 남 하실 것으로 소야 춘 플랑통조 문 오든데 덥지 나가 문어지 오든 내가 하지 것으로 그래요. 또 지즈멜레르 배 남다네 안 옵니다. 또 지즈멜레르 보세요. 멜론데 배부로 하지 것으로 돈도 모서 항나다 라나 루다 내가 예근 꼬르야 소는 지즈멜레르 보셔 다들한 소주 다리 야원도 소노. 또 멜론데 주미야 이제 지즈멜레르 보세요. 나 간도 안 나서나 디베 레기 남인이나 안아 디버지 열 수크 샤로 리봉어도 쇼소고 이 삼노통이야 인제 곰니 저 곰니 저 곰이 아부 수제 멜랑 프로 남나가 켈 플라마쇼 티라마노 네바야그나 티라마노 쇼주 지즈밀레르 남다네가 오동도노 오동도 다다 전주 전문에 가능 오동 다게 레기 꿀제네냐나 꿀마냐나 레 비나세 슈테리아 오레라 마르 레 비나세 조야 레 비나세 슈오도데 티리아 이제 가르셔 네바야그 항이불 오레라 지금도 미인보다 강부세 랑세 독자의 유강부 또는 랑세 나 레독자 사고 되부임니 우삼나 통하십니 대인의 샘진예동 나스 다기 대다 말라감 대인의 샘진예동 나 다기 대다 말라감니나 다 된다 지실로니나 랑세 나 빌셔 네바야수 중생제 디바제 오레라 이지 중생세 다 다다랑 말 냐와가 그야 냐와가 동행용수 야면은 랑세 샘진나셔 콘드라 오든데 야고이나 양 이제 그때부터 브리샤이네 나바라죠. 어떤데 나옵니다. 대네 심지 년동나냐는 년원내가 맞아야 됩니다. 년원내가 그에 세치마치 드부지 동인용어서 어떤데 좀네. 시랑 그 심지도 받지만 나버지 시바오니. 다 이제 쇼부지 태공 못해서 대단한에 땡제네 쇠베 다디 망도 중스 달라테네 대단에 유린 동에 년월동에 다 대단한에 땡제네냐나 다 다다 rāṅgī nīcēnō simcēnī yāna rāṅgī nīcēnō dā mī yīmbur, lā yīmbur, lū yīmbur mīksī gā rāṅgī dukjā yāgīn, rāṅgī kūnī yāgīn rāṅgī sim mīshīnū yāgīn, orē lā rāṅgī nīvā yāgīn, ut nā kāmbu samlō dā tōngā nyā gōmdā ut nā kāmbu rāṅgī nīcēnō dā samlō dā tōngās dīdā lā nē yāna ut nā kāmbu sīlō yāna tīngcē nē yāna ut nā kāmbu yīnā sūpa kumjūgī yūl yāna sūpa jī bīngshā tēn yā rāsum shūpa nyā yīnā kūgā Tidālāne tēnjēne sūpāne, orēlē. Yīnāng tātā sūpā nāmbara tāpādā gōmdē jūjī pīrkārdī nīmshōne, tātā nāne shūsūngodō. Sūpā nyēgōjī gēwā yīmē, orēlā. Sūpā nyēgōjī gēwā yīmēshēne sūshā sūpā gōmgōsū lōnyēna kōngzhō jīngmē, rāngshē nēvā yēgēn mē nāngshē sūpā gōmgōsūmē. Ijī kata nēvā yēgēn gāngbō tērēchē mūna kātīn tēmē yīm nē sāma tōngosūm yōngdā. Ir mūnu yīnā nē sūpā gāi gōmdī lōnyē. Ir jīg nīshē tūkjā yāgō, nīshē 균이하고 네바하고 이직 서대니에 이직 상무소장이나 수보 검지 고갑대 넘버 타고도 탑쇼니 배셔 땡큐 투지신이하고 소냐고입니다 대단한에 땡진에 수베스 수보 검지 다들 마음도 중이나 이나 김선이야 이나 미티 이나 미티마티 김선이야 빌 이나 서대니 컨트롤 나오메 오래라 이나 셰세 미션이야야 빌 이나 때네 디바사고메다 다 디바사고지 경지 밀셔 타봅니다 이나 수보 검지 고급이라고 협상지 이나 타보면 다 니셔 공고소는 아카니다 일강부 대신 니셔 공지야 니셔 노자 야금시데 안나는 협상 답드니 세는 일강부 수보 검지 뭐가 답드니 당한 개와 되죠

대신 가서 사다 취약할게 할 자와는 제 우퇴인 두바 로상 이제 상용교수 초 먼저 봐충 이제 내게 우리는 나충 군원 내 레카티에서 쇼 이제 쇼 선화 앞에 선화 때문에 진행을 뒤야 아제 먼저 봐 군원 진이 이딘 디바도 쇼인 거 쇼 약세 장 대신 정보 반지 로상 이시 你这样那个这等着是你给这个东西你这套这把他拿片当本的主把你是两个钱这样那么这么怕工作人不叫我们去固定那把工作人不一工作人去打电学问的家庭给钱开发金尽量是你这把他拿给谁谢谢谢谢这种阿算了一定的人不 이제 쇼체 공간 량체 배낭 공과 강도의 제도는 이제 다 속도 제보 합성 있는 시기 먹는지 배낭 부지 제왕 앞에 양수 인수 인진 양수 이는 대세 상계에서 좀 이는 제왕 음식 상위계에서 말 문의 말빡 제왕 음식 고거 통해

이집 말 공부해 공부 말 공부도 재미는 제 그래야지 말해 다 내 집가 쇼가 말 배보면아 배야 내 자갈 네팔 앞에 네팔 네팔은 자갈 앞에 자갈 안나 집어 싸갔다 위치 위덴티가 내 자고 풍부리 뭐라 망치기요 제본 자차 문호배 슬라마다니 나 제문이 하차도 최고진유 리강배 최고진유 제야 대상문은 투니야 이제 옷 사무소 송이입니다 옷 사무소 아다오가 단영조신 기시이나다 기시천차루이나다 자사카가 라본응연능한 런여왕이나다 단룸번행가 최고록대견연체 나무수이네 라다토는 아니 좀 내자봐 신인에칸 이네 안자봐 수도 수인에게 마땅 눈빛이 녹겠지 달차 무너디 쇼디임을 칸저 좋아섬 하세 개보 개보 깔아온보 상기기 두배샤다임 우땅 제림치나 하차도 배수 녹기 자딤임보 이네 저와 사양 녹기스나 하차도 자딤 우 사무초나 마땅 몬버랑세 녀래야 왜 녀루치 달차 무너배 파바첸데세 생전 Kutsu Chena, Yetja Union. Chabar no menias, my Jesus Sunt Yapenas, Sheshenang, Taxi Himmel, Tommy Sunja, Sunju Shipjuti, or Kuto, Pinia, Lanans, Pinia, Adansha Modanui. Then you don't get it, Sala Jagar, Pondar Agas Nidme, Yen Chutit, Neluche, Shine what? Acha Chegetonui, Shine, Sheveshine, Chesuim. Odo Mur. Ani yongsosi yuge mulke ka yongsosi shiarshara oda malam tap yongsosi cheya ve nang deyanyas. Ud lumbak lukyo chi yinji minji tu lumba yongso nesi tim. Lobo lumbo chi, pat tampa sangye, kamangpa rongchung dorche. Ani lumba nenga maasang, tuhu, sangye ki chuba shatati, udin di pepya, sada, penang, tsuchi, lumbak, palken, umdin di ka tanyakse. Ini, samakto. Lubanega Sada Lin Yonzo and Uya Kanan Pebu Tatum Oya Sada Lubanema Shatsamun and then Yonzo se combatus Musu Uya Lubak Lukich Yinji Nijid Yonzo Sesi Donati Tande Nang Denyas Dangi Uzu Murche and Yonzo Si Uz Shenge Pomo Lama Taba Sutu Suyne Galunikum Tapenang Yachamunu Tunya Saman Yoruim Mal soyuya pepya, Mongolia pepya, sine, payutimbik, and the summer, a nyurunum, with Nanga Shuga, with Vina Chaptaya, Shon Ponti, Yonzo Sius, Donandi Nangbenya, is it come Tidi Nene, in the Mar Mangetka, that you don't in Shatya, Vayaki, Eche Tondachi, Changya, is it with Yonzo and Ah Songya, and come some bleene, Yundal Undindipi, in a Ah Songya, Saman Yur. Samatha, No palanche, chan damin, short some millennials. Eat gambo nangi, and tartach, short some money, uchin, nietum. That was a jumzenti, jap dambichi, panze inyas, uchim.